0: Скоро, кайся, рыба, тюк!
1: Пи-пи.
0: Ай, пирала, что то бить! А, слава мне, когда!
2: Когда!
0: Кеку каменда! Содес! Кеку каменда! Кеку каменда, он сам ва! Пои, учу, ну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 когда-то,
2: когда-то, 간저 긴저 간저 드이다.
0: 개코 가면 노이상화. 다이마 지구존이 뜨다 바가다도 오셨다오리마스.
2: 아후이리스타쿠이라 혼다군다.
0: 아다시노 다이코부츠와 레바이타메라이스토 교도다도 있더리마스.
2: 노린초 혼테 페페페페.
0: 페페페페. 고모토모데 센세. 고모토모데 고다이마스.
2: 몬도 몬도 몬도.
0: 야리 말린 몬도와 요갔다. 이마노 조세와 나토란토 있더리마스.
2: 나이데 지간.
0: 지간가 나구나츠타나데 사이고노 히토고토 키메타이도 있더리마스.
2: 존다나바? 안자. 하얗게 너 여운이 사다.